Everybody goes.

우울하지만은 않아 나 오늘 너 비워내려고 이곳에 왔어 지난 여름 모래 위에 네가 한 낙서처럼 빠르지도 쉽지도 않겠지 물론

yeah.

Show me a picture of the girl you drink with. I wanna see everything about you. 전보다 더 많은 노래를 요즘 들어 너에게 다 알려주고 싶어.